0: 있다 보면 그 덕에.
1: Lincoln 871.
0: Walnut, Washington, Edward Union 57749 on a silver Dodge SUV.
1: 10-4.